0: 이렇게나마나 삼각산 도처가 다 겐도네.
1: 우리가 발견한 건 많아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너라면 어떻게 싸울래?
0: 파루진지. 이 두 겐도가 규모는 작은데 눈에 잘 띄어. 그리고 공격하기도 쉬워.
1: 아니, 여기 이 갱도는 바로 우리 진지 쪽에 있어. 내 생각엔 여기가 바로 팔중대의 삼각산 지휘부야. 여길 먼저 없애면 다른 갱도들에겐 타격이 아주 치명적일 거야.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.
0: 진지에 올라온 이유가 이겁니까?

0: 최전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.
1: 지하갱도야말로 진짜 최전선이지.
0: 아니 그러다가 폭격 맞으면 어쩌려고.
1: 폭격은 곧 시작될 거야. 동시참모.
2: 네.
1: 지금 즉시 각 중대대대는 양동작전을 실시한다.
2: 알겠습니다.

0: 회장님, 잠시 피하시죠.
1: 그럴 필요 없어. 여기 경치가 더 좋아.
2: 大家都听到，坑道上面有很明显的敲击声，还有沙土掉下来，这太奇怪了。

0: 근위장님께 보고 드립니다. 캔도 정확한 제압 위치를 아시고 찾았습니다.
1: 알았어. 포약은 설치했나?
0: 네! 캔도 입구 주변에 포약 모두 설치했습니다.
2: 무슨 생각이야?
1: 갱도 입구 주위를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거야. 밴플리트 탄약량이 있다면 나 김주현 폭약량도 있어야지.

0: 주 박격포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.
1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.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0: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1: 왜 그러는데?
2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0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 소령 김인표. 형,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1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0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

0: 扶救木兰。
1: 安吉总管，
0: 目标是重伤一诺，说法不是密。
1: 我说的。
0: 你问医生，大概。
1: 任务
2: 真的完成了。
1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3: 叶大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，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，待命。
5: 是。
1: 指挥所。
3: 哎，文杰，
6: 文杰，
3: 同志，
4: 文杰，
3: 文杰同志，
6: 同志，
4: 文杰，
3: 哎，文杰，文杰同志。
7: Here is aim position. Can you hear me?
8: Yeah. Inbound GD 线 Please show in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3: 아이씨 미친놈, 누가 왜 소리 넣어?
9: 아, 누가 뜬다 그래.